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

교육을 얽고 신이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허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달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부려님을 얼른 보고 성격 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잡고 대안끄라. 대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 마르기를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